0: 빈사나 게시바로 야리 모습만요. 아, 따라. 빈사나.
1: 어머.
2: 빈사는.
1: 아공 바빠.
2: 나스 바빠니 뭐?
1: 어, 퀴즈. 아, 보통 누나 나동 아동 패는 소디아가 이스트릭도 꼬이나스 바빠.
2: 빈사 빈사. 내가 반대이고. 가이나 캐딩 혹시 바빠니 뭐?
1: 아, 시기 퀴즈. 바이.
2: 바이.
0: 빈사나.
1: 지금 못 가. 어이. 시키
0: 줄. 따라.
1: 좀만.
0: 따라 왜 그래?
1: 좀만 오이. 지 또요.
0: 나왜 이리 불타한 따라. 기사를 까고 많이 모셔.
1: 오만 꼴.
0: 무슨 말? 내 술라고.
1: 오이 넌
0: 싫다. 오이. 그래 그래 누구 거 그래. 나 그래.
1: 블리는 나니.
0: 어.
1: 날이 거리만 굳고 아꼬라.
0: 내가 봤다 이리 거 누나 게 솔대.
1: 뭔
0: 미안해, 베.
1: 미술 먹을 때 이래서 많이 웃고.
0: 아, 왜? 후보 앙티부옥 몽라워스.
1: 가반타이가?
0: 가반타이. 마웅파이 무술한테는 이가 요나.
1: 어,
0: 아, 앙 이몽꾸안 모락나눗록 돌리산. 앙, 앙아이 이닝 모락나눗록 돌리산 키네. 아, 아, 아, 아.
1: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